0: 아래 쪽난 여수도 보러 와야 돼. 놀아
1: 왔어. 미안해. 야, 너 왜 이렇게 냐뽀?
0: 디스라클 라민 야말.
1: 소파 고이 아구 라 끝나.
0: 저블록 아무 아빠는 너.
1: 야, 올라 이끼 렘모 이끼 야.
0: 올라 올라 올라 먹으래. 땅안구 양 땅안 구.
1: 니네 걔네 다 들어 와.
0: 땅안 생기 양.
1: 어빠 이끼 양.
0: 이끼 간 디노 랑 타올모. Happy birthday 양. 아빠 이제 kapan 죽게
1: 양. apa tuh yang gue mikir kue?
0: Aku pengen gue kue keliling dunia.
1: Aku bayang daerah tahu yang.
0: Moga-moga ada yang luar negeri ya bareng ya suge terus yang luar negeri yang.
1: Amin.
0: Amin. Jauh keliling ya. Happy birthday.

이상한 거 보니까 별이는 이렇게 되실 거 아니에요? 기독기 나가 덮반 마릉마릉 기다려요 나오 니마사 덮반 시바다오 여러 개다오 내가 성부드라 아기